박선주 피처링 김범수, 남과 여, 그리고 이어서 들은 곡은 바이브 피처링 장혜진, 그 남자 그 여자였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해납니다. 어버이날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3부에는 로라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여러분의 이야기들, 신청곡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특가정 오늘도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1부 끝곡은 코르티스입니다. 레드 레드 전해드리고 전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르노

한영의 스노우 레인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8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신청어 같아요. 우리 가족분이 골라주신 노래 쌩하니 배송해드릴 거고요. 2457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딱 1년 전 오늘 연하님이 축하해주셨어요. 제 생일이요. 어버이날이고 해서 서로 같이 챙겨주는 하루입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들 날이니까 더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세상 모든 부모님들 건강하세요 라고 하시며 글 주셨는데 2457님 이제 날 때부터 효도를 하면서 태어나셨네요. 진짜 2457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도 축하드리고 오늘 어버이날 서로 같이 챙겨주는 하루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Boy Next Door의 No Doubt 전해드리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드립니다.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쑥 빠르게 배송해 드릴게요. 신청곡 왔자용!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신경목 고객님께서 연하님 굿모닝 어버이날 자축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만큼은 행복한 날 되세요. 노래 세 곡을 띄워봅니다. 라며 보내주신 GOD 어머님께 라이엇 밴드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조용필의 바운스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신경목 고객님 신청곡 왔죠?

신경목님께서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G.O.D 어머님께 라이엇 밴드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조용필의 바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잠시 후 3부에는 신나는 로라장에서 여러분과 만날게요. 2부 끝곡 가을방학이에요.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0: 7.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장 법문입니다.
7: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4: 크크크.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얘들 안녕.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 정말 nice to meet you. 이번 금요일은 다른 때보다 더 빨리 다가온 것 같은데 말이지. 왠지 보너스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행복하다고나 할까? 덕분에 오늘은 더 신나게 바퀴를 굴릴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도 나랑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럼 더 시간 끌지 말고 우리 제대로 한번 놀아볼까? 아, 그 전에 너희들에게 부탁할 것이 한 가지 있어. 바로 이 분위기에 딱 맞는 음악을 좀 추천해 주겠어?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 너랑 나랑 우리가 함께 들으면 더 좋을 노래들 마구마구 신청해 달라고.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다같이 렛츠 로라!

가정음악다방 스피너프 렛츠 로라. 오늘 우리가 들은 곡들이야. 빌리 조엘, 업타운걸, 비욘세, 크레이지 인 러브, 엘리의 너를 원해, 업타운 마이 스타일, 뒷번호 5426 친구가 신청한 티아라 초신성의 TTL, 차태현의 I love you까지 들어봤어. 끝으로 락웰 Somebody's watching me 들으면서 신나는 금요일 더 신나게 즐겨보자고. 다같이 렛츠 로라.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물도 낯이 없고 허공도 낯이 없어서 항상 잘 단합하나니 우리가 단합하려면 마음의 낯을 없애고 오직 지공무사한 자리에 돌아가야 하나니라. 일체의 낯을 찾아볼 수 없는 큰 단합은 우주의 원리와 합치됨으로 그 위력이 천지로 더불어 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6장 법문입니다.

0: 아입니다.
1: 예. Yeah.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깨운.

서영은의 모델 레모네이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8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앞서 오로라장에서 신나게 좀 즐기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저는 꽤나 신났었는데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에도 로라장 오픈합니다. 양손 가득 신나는 노래 들고 언제든 놀러 오시길 바랄게요. 4부에도 알짜 정보 준비하고 있고요. 좋은 음악들도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가전 끝나는 그 순간까지 쭉 함께해 주세요. 뒷번호 3942님께서 오늘 음력으로 순천에 사는 제 친구 희순이의 생일이에요. 요즘 몸이 아파서 많이 힘들어하네요. 힘과 용기를 주시길 부탁드려요. 저도 힘내라고 힘차게 외쳐봅니다.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이런 친구가 있다니 희순님 벌써 힘나실 것 같은데요. 순천 사시는 희순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뒷번호 3942 쓰시는 친구분께서 늘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3942님과 함께 오래도록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빨리 나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생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5404님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언니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조심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너무 걱정돼서 오늘은 출근길에 양쪽 발목에 모래주머니 두 개씩을 차고 나왔어요. 오늘 바람 분다 그래가지고 어제 밤부터 챙겨놨잖아요. 제가 오사공사님도 날아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버즈의 겁쟁이 띄워드리고 오늘의 알짜 정보도 함께 할게요.

아아아아 전해드립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서 네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최소 2대까지 보상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이달 중에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이에 따라서 약 2,300여 명의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사망 시점과 상관없이 손자녀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아울러 보상금을 최초로 수급한 유족이 자녀가 아닌 손자녀 이하의 직계 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 때의 한 명까지 유족의 범위에 포함해서 최소 2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은 제도적인 한계로 인한 예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앞으로도 현실에 반영한 정책 개정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버벌진 투 피처링 에일리, 이게 사랑이 아니면 타이거 JK 피처링 진실 리셋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론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8일 금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5분의 엄마 아빠 전해드리고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음이요 둘은 작은 직연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고 크게 여겨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1장 말씀입니다.
8: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노래 하나, 추억 둘. 요즘 싱글벙글 웃고 계신 우리 노추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문자에서 이미 웃음이 읽혀요. 아들이 오늘 밥 먹재요. 딸이 온대요. 이런 문자들이요. 카네이션 개수, 서프라이즈 선물 다 좋죠.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건 우리 애들이요. 이런 말을 꺼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자랑하라고 있는 날은 아니지만 자식들이 바쁜 시간을 낸다는 것이 부모님에게 이렇게나 좋은 선물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1: 난